0: 빵짱 예리촌.
1: 내가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쓰면
0: 빵짱 예리촌.
1: 뭐다 무필요한 임포된 료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라와까
0: 빵짱 예리촌.
1: 바라서 반응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리촌.
1: 뭐이 먹어 말라 그런 프레스카 한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
2: 초이 파바칼라비 초이 비친 초이.
3: 아, 안 비친 하?
2: 그미톤 콜라 샤 사미고 코. 파랑 렐라쇼 나몬 메 사보르만.
4: Feeling overwhelmed? Stress is a normal part of life, but learning to manage it is key to your health. When tension starts to build, you have powerful tools to find calm right now. Try taking a short break to step away and relax your mind. Simple techniques work wonders. Slow down and try a few minutes of deep breathing or engage in quiet prayer or meditation. These actions immediately interrupt your stress response. Taking control of your stress doesn't just improve your mood, it protects your body too. Manage stress today. Breathe deep, step away, and find your moment of peace. This health tip is brought to you by MOR Entertainment.